0: 아이오, 어, 머리야, 뭐야, 말이야, 뭐야, 힘봐, 뭐야, 아이오, 야, 머리야, 뭐야, 말이야, 뭐야, 힘봐, 아, 봐봐요, 내요, 내려나고 나와요, 어.
1: 바바 루바 루바 레기티카 루바 루바 임바 임바 임바 미 아자키 루바
2: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